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야 니 쿨라 키워다 내몸 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 부워워워워워